0: نكون نكذب على أنفسنا إذا كنا نعتقد أن الإمرأة حصلت على حقوقها كاملة. أتمنى بالمستقبل.
1: 그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2: 나의
1: 그가 생각한 것은
2: 미래가
1: 지나간 과거,
2: 잘 깨달았는데
3: 과거라면
1: 미래는
2: 단 한 번 우리의
3: 불합치를
2: 해본 적이 없어.
1: 하지만
2: 어디에
3: 하실지
2: 모르겠는
3: 것도
2: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야.
3: 한
1: 인간이
3: 있고
1: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
3: 대해
1: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0: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1: Die dicke Wampe, die mich derzeit stellvertretend für alle anderen Menschen umarmt, wird dahinschmelzen, sobald die Pandemie wieder vorbei ist.

그러니까 우린 어디에나 있죠. 태양 아래 좋은 자리에서 태어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격차가 불어나기만 하는 이 체제의 맹점을 우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세습되는 역량은 이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수는 너무나도 유동적이면서 너무나도 고정적이지요. 이제 잔디는 모두 연대해야 합니다.

0: 느꼈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미래라는 상상된 공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희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며 우리는 참 신비로운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Not everyone is coming to the future.
2: 做了一个再难脱出的梦，仿佛在梦里迷了路，绕不回现实，总在迷惘的时刻又一头撞入，深陷其中，朦胧的眼望向远方，再也装不下哪里的海。
1: Ich hoffe, mein Deutsch wird sich verbessert in der Zukunft. Die Zukunft ist nicht mehr so wie früher.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순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